꼭 나이 곳은 모시카 고스티야. 에다 인순 나이 곳은 Pero esto es una... Eta momentuko konturiko handienak.